0: 뽕뽕 치키티 비리비디 백댁 빡도 동 치키티 비리비디 빡도 두고 두깍딱 빠르고 두깍딱
1: Hey, this is Flying Lotus and you're listening to Byte FM.